그럼 우리 호동 주로 다른 시간이 호기 그거는 하와 지나기 앞이 빨리 호기 그래 호동이 바로 가게 호잖아 특히 시장가 탁나 محبت شیعی کچھ ایسی ہے تیرا مغرور ہو جانا میرا مشہور